박장님께서 시전날 다녀가셨습니다. 어제도 8시 50분에 깨더니 오늘도 8시 50분에 깼어요. 뭐가 있나? 크크. 내일도 8시 50분에 깰라나요? 뭐 남은 시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단 다녀가셨네요. 내일은 제 방송 8시에 또 있으니까 7시 50분에 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오늘 늦게 일어나셨기에 내일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면서 목 푸시고 다음 방송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곡으로 세 곡 주신 것 같은데요. 경서의 나라고 신혜영의 그 시절에 우리로 돌아간 것처럼 진혁의 온통 너뿐이야 세 곡 함께합니다.

예, 신정단의 아연님 다녀가셨네요. 아, 우리 우수 오빠다. 우수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나요?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시간도 보내셨겠죠. 저도 잘 먹고 잘 보내다 왔습니다. 오빠 날씨가 이제 정말 가을 같아요. 긴팔을 꺼내야 할 시간도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오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유치원 실습을 갑니다. 한 달 동안 실습을 하는데 잘할 수 있겠죠. 쉬었다가 가려니 더 가기가 싫어지는데

아침 잠을 깨워가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자. 그럼 오빠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편안하게 잘 보내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저희 방 스텝이십니다. 아연님 다녀가셨네요. 착하고 착한 아연님 연휴 잘 보내고 오신 거겠죠. 다음 주에 실습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잘하고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얇은 긴팔 정도는 입고 실습 다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님은 무조건 잘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밝은 목소리로 아이들이랑 재미나게 지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라도 즐겁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열어가시고요. 청해주신 곡 3곡 준비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시간 신청하는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흑장미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시간에 올라온 신청곡들도 모두 다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제 선곡으로 몇 곡 갈 거고요. 제 선곡 몇 곡 듣고 와서 마지막 엔딩 인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반복하면 그게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무심코 습관이 쌓이고 그 습관이 모여서 결국 내 삶이 되는데요. 오늘 하루 내가 반복하는 것들이 내일의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흑장미님과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스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좋은 아침이었죠? 네. 제가 오스님이 방송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연휴 때 늦게 일어났더니 계속 좀 늦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다시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봐요. 아침잠이 늘은 것 같아요. 네. 추석 이제 지나고 나니까 냉장고에 추석 음식들이 좀 남아있긴 한데 왜 그 먹지도 않는 고사리는 잔뜩 싸주셔서 그래서 이걸 다 해치우기 위해서 저는 오늘 물을 썰어서 무채를 할 거고 콩나물도 삶아서 콩나물도 무쳐놓고 오이도 썰어서 오이를 채 썰어서 무치니까 먹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벼 먹기 위해서 네, 나물 몇 가지를 더 해서 저 명절에 가져온 나물을 다 해치워야겠어요. 왜 저렇게 잘 안 먹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싸주시나 모르겠어요. 또 버릴 순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방송 일찍 마치고 음식도 좀 하고 냉장고 정리도 좀 해야겠습니다. 오프닝부터 쓸데없는 소리를 하죠? 네. 자, 오늘 일찍 10시에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러 왔죠? 10시를 출발해서 1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작사가 7부의 이 노래 하나를 먹어. 아프신 분들 이 노래 하나를 먹고 잠깐 아픔을 잊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곡 커피 중독 확실해 그리고 레츠고까지 전해드렸고요. 택지는 따로 잡자라는 곡과 ENFP 일기라는 곡 두 곡 더 전해드리고 여러분들 신청곡 가지고 올게요.

네, 완벽한 제이에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ENFP의 일기였어요. 제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거 잊어버려갖고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어요. 저장을 해놨는데 어디 갔지? 그 카톡에 제 걸 저장을 해놨어요. 저는 ENFJ예요. 그렇대요. 해봤더니 ENFJ라고 하더라고요. 별로 이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우리 필사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육자미님. 몸에서 뼛소리 뚝뚝 나고 피곤이 가득한 아침입니다. 스트레칭 좀 하세요. 아, 스트레칭에도 풀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사우나를 가세요. 네, 사우나 갔다가 나와서 네, 스트레칭 다시 하면 풀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병원에 있는 근육이완제라도 집어드세요. 네. 어제 밀렸던 일들 다 처리하다 보니 오늘은 그렇게 바쁜 건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이긴 하죠. 몸 아프면 진짜 해야 될 일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진짜 집이 엉망이 됩니다. 지금 우리 집이 그렇거든요.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는 걸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요새 감기, 독감, 코로나가 유행이라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돌아가면서 다 감기. 감기인지 독감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돌아가면서 다들 걸려갖고 난리도 난리도 아닙니다. 독감 주사도 맞아야 하는데 이번 독감 주사는 또 되게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다비언니가 어제 맞고 오셨는데 어질어질 하시다고 막 그런 거 보니 네, 그래도 이번 주말쯤에는 저도 독감 주사를 맞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자, 우리 필사마님께서 청해 주신 곡 민효린 진영의 당신과 만나리나, 김수연의 드리밍, 이지훈의 괜찮은 사람 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했습니다. 잘 들을게요. 고마워요.

정말 너무 목소리 좋죠? 가수는 목소리가 다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이지훈의 괜찮은 사람 들으셨고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신청곡 이어드립니다.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흐르고 있고요. 네, 김현성의 Heaven 그리고 코요테의 만남까지 준비해드립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 신청곡 모두 준비해드렸습니다. 다음 사연이 시아님이라서 시아의 헬레나를 걸어봤어요. 흑장미님 안녕하세요. 잘 들어요 하시면서 새벽 공방의 다섯 밤 그리고 아우릴 고트의 무의미 해졌어 이르다의 비슷한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시아님 살 좀 쪘어요? 명절에 어떻게 많이 먹어서 살 좀 많이 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동네 100바퀴 돌아야 될 것 같은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옷 정리도 해야 되고 어제도 재활용은 좀 내다 버렸는데 쓰레기도 좀 치워서 내다 버리고 오늘도 할 일이 잔뜩입니다. 음식을 좀 해놓고 냉장고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냉장고 정리를 하고 음식을 해야 되나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 주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요. 여튼 하루하루가 좀 날씨도 쌀쌀하고 그러니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요. 네, 우리 시아님 신청하신 곡 저도 잘 듣겠습니다. 좋은 노래 고마워요.

노래 한 곡씩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두 분의 신청곡을 몰아서 전해드릴게요. 일단 시원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우리 인연이 곡 너무 좋아요. 인연이 희재 우리의 마지막 계절 신청해 주셔서 준비하고요. 은지님께서 다녀가시면서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신청해 주셨어요. 장면이 안녕하세요. 당뇨가 있어서 당이 참 힘든데 그죠? 조금 전에 내과에 약 타러 갔었는데 고혈압 약도 옵션으로 타왔어요.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하셨어요. 아유 참 병이 많네요. 우리 은지님도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조절하셔야 될 텐데 고생이 많아요. 아프면 참 고생입니다. 그죠? 저도 얼마 전부터 혈압약을 먹어요. 혈압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잘 때 혈압이 안 떨어져서 뇌졸중 올 수 있대요. 또 하나 건너 하나 그 뭐라 유전인가요? 우리 친할아버지가 뇌졸중이 오셔갖고 그 마비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요새 많이 걷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네요. 우리 은지님도 건강하시기 바래요. 시호님께서 청해 주신 거 먼저 전하고 그리고 노영심의 노래 준비해 드리고 올게요. 그리고 제 시간 신청을 마감했어요. 12시부터는 우리 언니 달빛사랑님께서 네,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신청곡 부탁드려요.

0: 오늘도 괜찮은 척했어.
1: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꾸박. 가족 여행과 추석 연휴에 이어서 병이 나서 몸 좀 추스렸어요. 만든 줄 알았더니 아팠어요. 지금 괜찮아요? 네, 이제 쌩쌩해져서 쌩쌩해지자마자 또 대청소를 누가 말려 진짜. 어디가 그렇게 또 아팠어요? 가족여행은 어디로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어요? 재밌게?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저야 뭐 시댁은 아이가 아파서 못 가고 친정만 갔다 왔는데, 저는 진짜 추석 때, 이게 명절 때 여행 가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명절보다 일상이 좋죠. 방송 감사하고 맞짱하세요 하시면서, 그분이 제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오늘은 배가 전혀 안 고파요. 네, 그래요. 와우님 건강하게 다시 봐서 너무 좋고요. 대청소 하시면서 또 음악 함께 하시면 좋죠. 그래요. 다시 이렇게 또 만나서 일상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 또 행복하지 아니합니까? 그죠? 제가 진짜 요새 이 노래들을 들으면서 노래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의 추억의 노래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요새 나오는 이 AI 곡들도 저는 또 너무 좋아요. 특히 우리 이니 언니가 만든 노래는 그 가사와 감성이 다른 곡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정말 더 좋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자, 우리 와우님께서 청해 주신 곡 너무 흥분했나? 발음이 꼬이네요. 희성의 With Me, 성시경의 미소 천사, 여동생의 하늘엔 기적 같은 게 닿아야지. 그러게요. 하늘엔 기적 같은 것도 닿고 좀 기도도 들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거 모두 준비해드리고, 네, 마지막 신청곡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우리 아연님 다녀가 주셨어요. 꺄! 꺄꺄꺄꺄. 우리 장미안이다. 장미안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 아침. 날씨는 흐리지만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여기는 맑아요. 부산, 창원은 흐린가 봐요. 저는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유치원 실습 때 가져갈 서류도 뽑아놓고 일자리 난 곳이 있어서 지원을 해볼까 하여 서류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집에서 가져온 전에 튀김까지 먹으니 배가 든든하네요. 배빵빵. 언니 이제 방송 마치시고 점심시간인데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 장본게 와서 일단 냉장고에 넣어야 될 것만 넣어놓고 난장판이에요. 네, 신랑이 라면이랑 막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라면도 막 오징어 짬뽕에 너구리에 진라면에 짜파게티에 막 시켜놓고 그리고 스파게티 애들이 좋아해서 스파게티 소스는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스파게티 면이랑 참치도 떨어지고 스팸도 떨어져서 다 주문해놨거든요. 걔는 아마 좀 더 있어야 올 것 같고 하여튼 막 지금 난장판이라 밥은 아직 배가 안 고파서 아직 생각 없고요. 일단 정리 먼저 해놓고 냉장고 청소를 먼저 하고 그리고 반찬도 좀 하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한번 감기 지나가서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또 요새는 자꾸 몸이 아파서 장담은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우리 아연이도 아프지 말아요. 내가 아프니까 진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죠?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장미언니 하시면서 네 오전과 낮 아니지 이제 오전이 거의 끝나가죠. 낮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다 해놓고 네, 저녁에 쉬면서 방송 듣고 그래야겠어요. 신청해주신 곡 조영은의 고별 김영석의 그대만 있다면 제가 김영석을 너무 좋아해요. 목소리를 그래서 네, 수정까지 또 해주셨네요. 목소리가 너무 맑고 또 얼굴도 또 목소리에 어울려서 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김영석 노래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렉스의 화분까지 신청곡으로 모두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함께 잘 들을게요.

아연님의 신청곡까지 모두 전해드렸고요. 체리님, 달고나님, 나만의 신터님께서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젤리 이벤트라 신청곡란에 네, 인사 나눠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점 찍거나 뭐 한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방송하면서 이렇게 점 찍거나 뭐 이응 하나 찍고 가시는 분들 계시면 방송하다 기운 다 떨어져요. 그러니 잘 듣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한마디면 네, 저희도 힘나지 않을까요? 서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좋은 하루 만들어 가면 좋잖아요. 그죠? 자, 흐르는 곡 박시환의 그녀의 연인에게 슈퍼스타 K4에서 2등한 우리 박시환 노래 갑자기 듣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이 곡과 함께 대영시에 조금 선선해졌어 전해드리면서 마지막 인사 들고 올게요.

0: 하겠지.
1: Happy birthday. 오늘은 네가 주인공.
2: 방송을 하다 보면 말이죠.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희 가족들도 있고 생일이 매일매일이죠. 생일이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그죠? 티를 안 내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오늘 생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노래들도 있더라고요. 오늘의 주인공. 자, 그런 노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요지핑거의 함께라서 빛난 시간이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인사를 드려봅니다. 저는 내일은 12시에 달빛사랑님 언니 뒤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 거고요. 오늘 하루도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2시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내일 또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요. 좋은 하루 되시고 달빛사랑님과 행복한 시간 이어가세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네, 두 분의 사연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시아 노래까지 듣고 두 분의 사연 가지고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끄럽죠? 우리 와우님의 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모님. 좋아쇼.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스다크 하면서 돈좀 긁어 모았습니다, 제가. 2주간 논다고 추석 보느라 아프랴 바빴네요. 1호 저녁밥. 1호 저녁밥 차려주고 이제 한숨 돌려요. 악마님 방송 들으면서 여유 부려볼게요. 감사해요, 악마님. 저는 방송 끝내놓고 이제 저녁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밥만 안 치면 되는데, 그래도 그것도 일이라고 바쁠 예정입니다. 빨래도 널어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됩니다. 우리 와우님도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10월도 내일이면 끝이네요. 마무리 잘하시고요. 11월, 10월이래. 9월 마무리 잘하시고요. 10월도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저 없더라도 하늘호수에서 재관둑이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우리 체리님 반갑습니다. 티아라의 롤리폴리부터 갑니다. 롤리폴리 하면 과자가 생각나서 과자나 주전부리나 좀 할까 합니다. 네, 우리 체리님도 네, 9월 마무리 잘하시고요. 10월도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끝자락에 마무리 가지고 나올게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단방송 우리 장시간 방송할 우리 스타비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청곡들 올려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면서 우리 스타비님과 함께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Thank you.

sky below the

저는 중학교 때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냥 무언가 붙들고 있는,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는 겉으로 보기에만 모범생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붙들고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하는 대로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더 잘 나오고 더 좋은 학교에 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한 것들에 대한 그런 뭔가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번에 중간고사를 처음 치게 돼요.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도 시험을 치고 또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시험을 봤는데요. 요즘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은가 봐요. 시험 보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는 않을까? 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못 푸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꼴등한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득 제가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났어요. 열심히 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런 실망감. 부디 우리 아이들은 하는 만큼 목표한 성적대로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수다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 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젤리 이벤트 중이니까요. 인라이브에서 신청곡 참여하시면서 젤리 받아가세요.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오늘 타비님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틀째 명절 증후 후유증으로 고생 중입니다. 하지만 빨리 탈출하려고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극복해보려고 해요. 무리하다가 더 탈이 난다고 하잖아요. 피사마님께서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저는 오늘 청소도 좀 하고 또 나름대로 좀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시험 문제 사이트 들어가서 저희 아이가 풀만한 문제 다 다운로드 받아놓고 네, 출력을 해놨습니다.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가

아, 이제 바로 시험 시작인데요.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문제 풀이로 넘어가야 될지, 아직도 좀 감이 안 잡히는. 벼락치기 하기에도 너무 촉박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진료 시간 느는 것까지 해서 몇 시간을 있다 온 건지 모르겠어요. 대학병원에서 안 좋다는 소리만 듣고 기분이 다운인데다가 병원은 덥고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키도 사경도 다 좋아지겠죠. 영양제도 잘 먹이고 하면 잘 크겠죠. 불안불안합니다. 사경도 얼굴이 삐딱해서 집 근처에서 치료받으라고 하는데 안 좋은가 봐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를 믿어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 잘 보내봐요. 하셨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병원에서는요, 특히 의사들은 어쩜 그렇게 최악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잔뜩 긴장해가지고 막 온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병원에서 아이가 너무, 너무 이제 비만이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뒀냐, 뭐, 심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도 막, 어떻게 하면은 좀 아이가 살이 좀덜 찌게 할까, 뭐, 고민을 해서 엄마가 엄청 노력을 하셨대요. 그런데요, 지금 그 아이가, 엄청 말랐어요. 어렸을 때는 잘 먹고 그러니까 포동포동한 거거든요. 네, 지금 그 아이 완전 빼빼 말라가지고요. 세상에, 옛날에 그 모습이 어디 갔나 싶습니다. 너무 안돼 보여서 제발 뭐좀더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지금은 그냥 의사 소견으로, 아, 이게 좀뭐안 좋을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정도인데, 이거를 엄청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괜찮을 거예요. 잘될 거예요. 란에 괜찮아 잘될 거야. 왁스 엄마의 일기. 동방신기 믿어요. 정인이 엄마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랑 행복하게 잘 자라셨으면, 자라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 괜찮을 거예요.

0: Have a good day.
1: 요리님의 신청곡 함께합니다. 려욱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동해 굿데이 함께했고요. 러브홀릭 그대만 있다면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명절에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틈만 나면 놀고 싶고 또 틈만 나면 들어 누워서 TV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게으름의 끝판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좀 빠릿빠릿하고 네, 좀 그래야 되는데 아직 일상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저희 신랑이랑 술도 마시고 막

음식도 엄청 많이 먹었더니 이게 위가 또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음식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자꾸 막 뭔가 주전부리 같은 게 당기고 그렇습니다. 아, 이 불어난 살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리님의 신청곡 이어가도록 하고요. 와생당님의 신청곡도 준비합니다. 어둠이 밀려오는 깜깜한 공간 속에서 심심을 가장한 시간을 메우기 위해 두 곡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노라조의 슈퍼맨은 좀 음악이 세서 다른 곡이랑 좀 묶어서 전해드릴 거고요. 유나의 우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힘든 시간들 속에 그리고 지나고 난 뒤에는 찬란한 오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좀 덥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집에 오자마자, 아우, 더워! 하면서 옷을 막다 벗어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집에서 요리 좀 하고 집안일을 좀 했는데, 네, 땀이 좀 많이 난 그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분명히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아, 여름에 그렇게 더웠는데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지금의 이 더위는 그냥 애교죠. 글루미 선데이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프리스타일의 그리고 그 후, 그리고 제드 사랑의 숲에서 길을 잃다, 조관우 님은 먼 곳에 함께 할게요.

님은 먼 곳에 사랑의 숲에서 길을 잃다 그리고 그 후 함께했습니다. 제가 반대로 읽어서 네 처음부터 다시 맞춰서 읽어드려봤는데요. 뭔가 내용이 좀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음악들의 뭔가 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인 것 같아요. 잘 들어봤습니다.

절대 질리지 않는 그런 명곡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명곡을 꼽으라고 한다면 네, 버즈의 남자를 몰라를 꼽을 것 같아요.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곡을 더 꼽는다면 바로 이 곡입니다. 방송을 하면서 이 곡을 딱 듣고 나서 아, 나도 정말 이 방송이 절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곡인데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까지 함께합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은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젤리 이벤트 중이니까요. 인라이브에서 신청곡 참여하시면서 젤리 받아가세요. 다음 방송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듬뿍 부탁드립니다.

0: 오늘따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듣고 싶은 노래도 많은 걸까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원래 가을이 되면 좀 선선해지면서 내 마음도 조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철학적이 되기도 하고 또 감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가을이 노란빛 그리고 붉은빛으로 물드는 것처럼 내 마음도 물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의 오늘 밤도 따뜻함으로 화사함으로 물들어가길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1: Hey girl, this is my confession. I think I'm falling in love.

참 재미있는 게요. 우리는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나면 꼭 이렇게 묻습니다. 별일 없었어?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일 없었어 하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별일 없다는 그 한마디 안에도 참 많은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웃었던 날도 있었고요. 괜히 마음이 서운했던 그런 날도 있었고, 누군가가 생각났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그런 순간도 있을 테니까요. 네, 그래도 오늘 익숙한 자리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정도면 제법 괜찮은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9월의 끝자락,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좋겠습니다. 네, 대신 좋은 노래 하나, 또 기분 좋은 이야기 하나쯤 우리 마음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이죠? 왜 이렇게 매일 오랜만이라는 인사만 해야 할까요? 네, 음악이 흐르는 곳 하늘호수, 마음이 쉬어가는 곳 가요 풍경. 네,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출발합니다. 뮤직 큐.

어린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우로서 방송국 인일가요 풍경입니다. 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네, 세이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인라이브 라디오,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예 가요 풍경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앞전 시간에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휴식이 되는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아,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준비해 볼게요. 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네, 안녕합니다. 우리 꽃미남님도 안녕한가요? 네, 오늘 처음 접속을 합니다. 바빠서요. 드디어 혼디 PC 넥스본 들고요. 오전에 번호판 달아서요. 장비 업그레이드 대기 중입니다. 네, 1열 장비빨. 네, 맞아요. 장비빨 무시 못하죠. 그래.

아무튼 새로운 새각으로 네, 멋지게 열심히 달리는 우리 꽃미남님을 상상하면서 아자아자 파이팅!

우리 꽃미남님의 신청곡은요, QWER의 소년 만화 원준 엘라스트 원혁과 함께한 썸머라고 엠플라잉의 아는 결말 네, 세 곡 신청해 주셨어요. 함께합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님. 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그쵸?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마음도 배도 가득 찬 연휴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뱃속이 가득 차게 맛난 거 많이 먹고요. 오늘부터 단기간이지만 관리를 좀 들어갔습니다. 운동량도 늘리고요. 식단 관리도 하고요. 연휴 전에 몸으로 돌아와야죠. 오랜만에 듣는 이니님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하셨어요. 근데 뭐 추석 연휴 때 네, 그래요. 많이 드셨으면 그건 뭐 살로 가진 않아요. 뭐 끼게야 뭐 2kg? 어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관리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무튼 뭐 몸 관리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요.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많이 많이 반갑다는 얼굴 하나는 참 오래도 남아있더라 비 오는 날. 네, 우리 필사마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태댕 너라서 좋아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서희라 미워하지 말아요. 네, 세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어서 꼬맹이 쩡이님 다녀가 주셨네요. 이니언니 신청해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까지 남겨주셨네요. 우리 쩡이님의 하루는 어떤 하루였을까요? 네, 9월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청하신 곡 함께하는 곡 박보영 씨의 아마도 그건 네, 이 곡은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권진아 씨의 시계 바늘까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니의 가요 풍경 바로 2부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1: 이거 하나만 세상에
0: 네,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 한우로수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1: 지금처럼만 사랑하자. 너는 내가 되고 바로 내가 너.
0: 네,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네요. 이니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 들어요. 그쵸?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오랜만에 들을 수밖에.
1: 사랑이란 두 글자로.
0: 네, 종일 집안일을 했더니요, 중간에 잤는데도 피곤하고 또 옆구리가 아프네요. 오늘부터는요, 11시에

0: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맞죠? 진짜죠? 진심이죠? 네, 저도 사랑합니다.
1: 진짜만 아껴주자. 나의 한숨 너를 만나 미소로 변해.
0: 네, 따끈따끈한 신곡 가지고 오셨습니다. 데니스 프로젝트의 나는 디스코맨, 그리고요 우아의 부두돌, 네. 그리고 조지와 프라이머리의 맞죠? 프라이머리 Again and Again까지 세 곡 함께합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 대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 꽁.
1: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은
0: 추석 연휴는 잘 보내시고 또 출근 잘 하시고 계시죠? 24시간이 모자른 늘 바쁜 우리 누나여서 잘 쉬지 못하는 건 기분 탓이려나요? 네, 요즘도 오시오시 하며 지내고 있어요. 자도 자도 피곤하고요. 쉬어도 쉬어도 늘 피곤한 느낌. 어제는 여사님 생신이어서 조촐하게 집에서 이것저것 먹었고요. 오늘은 이모가 저녁 초대를 해주셔서 맛있게 고기를 먹었지만요. 텐션이 그닥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누나 방송을 못 들어서 그런가 봐요. 아이쿠 이런. 네, 제가 잘못했네요. 그쵸? 네, 오랜만에 듯, 네, 아닌 듯. 언제나 반가운 우리 누나 방송 들으면서 우주의 기운을 모아봅니다. 네, 힐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반갑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1: 내가 하고 싶은.
0: 네, 늘 오시오시 하면은 잠은 언제 자나 모르겠어요. 그래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언제나 파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요 안녕하신가요의 집으로 소각소각에 괜찮지 않아도 돼 지우의 가로등 밑까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는 피곤한 날이네요. 머리도 아프고 아들은 안아줘 병이 심하게 왔고요. 아이고, 멘붕이네요. 아, 그래요. 이 아들내미 안고 있으려면 많이 힘들 텐데. 그래요. 어떡하지? 네, 오랜만에 뵈어서 그런지 더 반갑습니다. 귀 쫑긋하고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네, BBH 엄마라는 이름 이효리 씨의 미스 코리아 스윗 소울의 사랑해. 네, 세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BBH. 네, BBQ가 생각이 나네 갑자기. 아무튼 그래요. 언제나 늘 건강 잘 지키고요. 아자 아자. 옛 내일이 되고 그 사랑이 또 세상을 키워가. 네, 아이는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또 크면 큰 대로 늘 신경 써야 되고 손이 많이 가고. 그렇죠. 엄마라는 이름이 그렇게 무게감이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온님 다녀가 주셨는데요. 네, 희재 오늘도 내가 없는 밤 신청합니다. 네, 간단하게 한 곡만 딱 올려주셨어요. 사연은 없습니다. 네, 하루가 끝나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밤, 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과 또 지나간 순간들을 담은 감성 발라드 앨범인데요. Because I'm a 네,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플레이리스트들을 올리면서 노래가 좀 괜찮다 하는 곡들이 좀 있어서 우리 흑장미님께서 언니 앨범 좀 내주면 안 돼요? 그런 요청에 의해서. 네, 아무튼 용기를 내서 앨범을 하나를 냈죠. 네, 9월 24일 날첫 앨범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수록된 곡은 늦은 밤, 내 생각이 났어, 괜찮다는 말, 우리의 마지막 계절, 그날의 너에게, 오늘도 내가 없는 밤, 아직도 그 자리에. 네, 이렇게 여섯 곡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시원님께서 신청하신 곡, 오늘도 내가 없는 밤, 네,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흐르고 있는 신혜원 씨의 별이라는 곡은요, 글루미 썬데이님께서 다녀가 주시면서 네, 신청하신 곡입니다. 네, 새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심태윤 씨의 짝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잘 지내죠? 오늘 네,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네, 제 시간의 마지막 사연 만나볼게요. 꺄꺄. 네, 우리 이니 언니다. 이니 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봐요. 네, 그러게요.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고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잘 지냈습니다 하셨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바쁘게
1: 풀리고
2: 어라? 또 되네? 점심 메뉴 고민하다 처음 보는 걸 골라.
0: 내일은 오전에 경력증명서 떼러 근무했던 행정복지센터에 갔다가요,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과 만날 것 같아요. 네, 언니, 저 목요일부터 유치원 실습 갑니다. 떨립니다. 긴장도 되고요. 잘할 수 있겠죠? 해도 되잖아. 오늘 왜 이래 좋게 뭐가 자꾸 딱딱. 뭐는 못하겠어요, 우리 아연님. 어느 것을 하든 다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또 꼬맹이들이랑 또 해봤잖아요, 그쵸?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이 오늘따라 제법 좋아. 힘을 주세요, 힘. 네, 아자 아자 빠샤. 아, 아마 힘이 그냥 꽂혔을 겁니다. 팍. 네, 아무튼 챙겨가야 할 서류들도 있고요. 내일 잘 준비해서 목요일에 가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는 목요일과 금요일만 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만 가면 되고요. 연휴가 있어 좋네요. 언니, 날씨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도 잘하시고요. 그럼 남은 시간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즐겁고 또 행복한 날 되세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니언.

우리 아연님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난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잘하게 되거든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살짝 떨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은혜 잘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청하신 곡 박혜원의 나였으면 김영석 씨의 인형의 꿈 박정현 씨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네, 세 곡 신청해 주셨는데 네, 세 곡 준비해 드리면서 저는 살짝 인사하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힘!

0: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은요, 오늘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우리 아연님의 신청곡 박정현 씨의 곡 준비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간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모레. 모레죠? 네. 며칠이죠? 10월 1일. 네, 벌써 이제 9월도 내일이면 끝이에요. 9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10월도 또 멋지게 계획하시고, 네, 가을 타는 분은 조금만 타시고요. 네, 즐겁게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요일날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니님과 더 편안한 시간 이어 가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1: 멀리만 떠났지.
0: 아, 죄송합니다. 10월 2일이래요. 금요일이래요. 화요일, 목요일 막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금요일 밤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박보검과 진영이가 그 안개길 부를 때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네요. 이 노래를 드라마에서도 진영 씨가 그 노래를 작곡했잖아요.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이 노래를 박보검하고 같이 부르면서 다시 편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좋아요. 우리 흑장미님께서 또 좋아하시는 가수 중에 한 명이 또 진영이기도 하고요. 예, 전 박보검보다 저는 공유, 그 다음에 최진혁, 그 다음에 이동욱 뭐 이렇게 좋아요. 진영이 장미 가져. 난 장 뭐야 그 박보검한테 1도 관심 없어. 예,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11시를 출발해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방송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예, 좀 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많이 나와서 내가 오늘 이 노래 올려야지 했는데 이니님이 딱 올리시고 하셨더라고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나니의 가요 비타민 쇼트문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문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중이죠. 젤리 냠냠 하실 분들 신청란 오셔서 젤리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창문 열고 자는데 새벽에 잠깐 깨는데 어라? 콩이가 제 이불을 다 훔쳐갔어요. 창문 닫고 그냥 자는데 아침에 너무 추웠어요. 아추 아추.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는데요. 있잖아요. 이건 비밀인데요. 저 겨울이불 꺼내놨어요. 겨울이불 꺼내놓고 에어컨도 켜놓고요. 선풍기도 켜놓고 했어요. 이게 날씨 때문인지 몰라도 추웠다 더웠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름 이불도 아직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좀 덥다 싶으면 여름 이불 덮고 그렇지 않으면 겨울 이불 덮고 근데 겨울 이불 덮어도 덮으면은 진짜 많이 더워야 되는데 에어컨 돌아가고 선풍기 돌아가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더라고요. 좀 이른 감은 있는데 제가 추위를 또 되게 많이 타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이불을 벌써 예 챙겼어요. 감기 걸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보람의 노래, 여은의 노래, 스키의 노래 예 준비해놓고 있고요. 우리 흑장미님께서 주무시기 전에 이 노래가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할게요. 뭐냐고요? 비밀이에요.

예, 글루미 선데이님 반갑습니다. 추억 소환 15년 전 MP3 플레이리스트 중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예전에 마이마이라고 그러죠. 그 소형으로 된 게 예전에는 카세트테이프처럼 좀 컸는데 어느 날부터 MP3 노래만 담으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그거 친구들이 하고 다니면 그게 너무 부러워서 아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래서 구입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딘가 찾아보면 아직도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저희 애기 아빠가 쓰던 삐삐도 집에 있거든요.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뭘 정리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데 보니까는 삐삐더라고요. 근데 삐삐도 어디인가 있을 텐데 예전에 쓰던 거 보면은 좀 신기하죠. 예. 우리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15년 전을 15년 전에 듣던 노래를 소환하셨는데 가비 NJ의 그래도 살아가겠지, 나르샤의 노래죠 그대만 모르죠, 더너츠의 점점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루미님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배 빵빵하겠네. 예, 보름달 보고도 소원을 빌었나 모르겠어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 좋은 밤입니다요. 오늘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돌콩이의 행복 에너지가 고갈된 날입니다요. 오늘따라 계획대로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버닝버닝 했습니다요. 장관님의 잔소리조차 부하들의 수다조차 받아줄 한 줌의 여유도 없이 방전되었습니다요. 분명히 9월 초에 입국해서 충전하고 왔는데 한 달도 안 가서 방전이라니.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곤장이겠죠. 내일의 돌콩은 힘을 내어 살아봐야겠습니다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는데요. 예, 드디어 그 곤장의 그 힘을 아시는 우리 돌콩님, 예, 철님이 항상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의 곤장남이잖아요. 이제는 철님과 함께 돌콩님도 하늘호수 방송국의 곤장남으로 칭합니다. 원, 투. 예, 철님 원. 돌콩님 투. 이렇게 하늘호수의 곤장남 원, 투. 이렇게 지칭하는 걸로. 역시 곤장의 힘은, 예, 그 방전된 에너지까지 충전시켜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묻히기도 하면서 곤장을 맞아가면 아마 에너지가 방전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명강님도 곤장 맞고 싶어가지고 번호표 들고 서있던 기억이 있어요. 맨날 때려달라고 그러셨는데 명강님 오늘 한번 맞아볼래요? 도유카의 웃어 넘기기엔 너무 사랑했던 너라, 015B의 내 오랜 노래, 구스류의 평범한 하루 함께하겠습니다.

젤리 받기 위해서 신청남 가시는 분들은요, 그 젤리 받고 나면 신청남 꼭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남에 우리 철님 다녀가셨어요. 빅뱅의 마지막 인사라는 곡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를 할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이렇게 두 곡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예전에 진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곡,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진짜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철님이 좋아하는 노래들 보면은 예전 곡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 요즘 노래도 신곡들도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철님 다운 건 예전 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맨날 모른다고 하면서 좋은 노래는 혼자 다 알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는 진짜 마지막에 인사드릴 때 그때 준비할 거고요.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이라는 곡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찰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예, 묻힌 김에 조금 더 묻혀 있자고요. 땅속 기운이 조금 더 따뜻해요. 좀 춥죠? 시원한 땅 밑에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때. 아직 감기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 조금만 더 있자고요.

오랜만에 부활의 목소리를 듣는데 왜 이렇게 감미롭죠? 가을밤이라서 그런가요? 가을에는 그런 것 같아요. 댄스곡보다는 좀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잔잔한 노래들이 가을밤하고는 조금 더 많이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거나 신청해요 하시면서 우리 행복하자님 다녀가셨는데 아무거나가 아닌데요?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 또 그러겠네. 언니가 안 좋아하는 노래가 어딨어요? 막 이러면서 조성호의 12, 임창정의 소주 한 잔, 바이브의 Promise You 함께 하겠습니다. 데이트보다 땅 파는 걸 더 좋아하는 우리 행복하자님. 사랑해요.

오늘따라 유난히 듣고 싶어서 한번 올려봤어요. 예, 신청란에 우리 옥탑방 백수님 다녀가셨어요.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그리고 김성호의 회상, 더블루의 그대와 함께. 김성호의 회상은 제가 진짜 테이프가 늘어지게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날 문득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 말고 윤형주의 노래 중에서 어젯밤에 내린 비가 있거든요. 그 노래도 어젯밤에 내린 비인가? 그 노래도 되게 많이, 어제 내린 비. 그 노래도 굉장히 좋아서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들었던 곡이거든요. 진짜 예전 노래들이 거의 그 시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그런 노래들이 한 곡씩은 있을 거예요. 내일은, 아니 오늘이죠. 이따 방송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추억 속에,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노래들 한 곡씩이라도 이렇게 같이 올려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호의 회상이라는 노래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민종, 손지창이 부르는 그대와 함께 그리고 빅뱅의 마지막 인사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이따 밤 11시에 또 만나요. 예, 오늘도 날씨가 오락가락하죠. 또 비 소식도 있어요. 이번 주 내일, 오늘인가 내일인가 비 소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로 시작이 난이었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온갖 소음 속에 휩싸여 있는데요. 가끔은 마음속 소리까지 소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소란하면 불안도 쌓이기 쉬운데요. 이 시간만큼은 생각이나 감정의 볼륨을 낮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잡음을 줄여주는 이곳, 우수의 멋진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보수 오빠 안녕하세요. 어제 정말이지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집에 오고 늦은 점심 주고 정리하려는데 아들이 자꾸 안아줘 병이 심각하여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다 저는 밤에 아들 재우고 오늘 먹을 유아식을 만들어 놓고 늦게 잤는데 4시 이후부터 자꾸 깨고 안아서 재우고 자는 것 같아 내려놓으니 또 깨고를 몇 번 반복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머리도 아픈데 그냥 냅다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울더라고요. 저보고 일어나라고 입 뽀뽀도 하고 그러더니 본인도 잠들었습니다. 오늘 오후는 아들 예방접종 날 대성 통곡할 그림이 그려지네요. 오늘이 벌써 수요일입니다. 한 주가 벌써 반이나 왔네요. 피곤한 하루 될 것 같지만 힘내보려고 합니다. 우소빠 아자아자 힘내봅시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은 정인엄마님 신청난 다녀가셨네요. 제가 앞전에 엄마는 위대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엄마는 모든 일을 잘 해결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정인엄마님도 힘은 들고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다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세 곡 모두 다 전합니다.

네, 신정란의 와우님 다녀가셨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9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활기차게 10월을 맞이해 보자고요. 아침 방송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교수님. 라고 하시면서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이번 주 방송 모든 시간을 와우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전합니다. 와우님도 9월 한 달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필사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주에 한 번 주중이 쉬는 날입니다. 이 생각 잠시 내려놓고 음악과 함께 편히 쉬어보려 합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뭐 핸드폰은 옆에 두고 약간의 긴장을 하면서 쉬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집에서 쉬고 계신다는 자체가 부럽습니다. 회사님도 9월 한 달 수고 진짜 많으셨고요.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편한 시간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10월도 행복한 일만 가득 차는 달이 되길 바라봅니다. 정해주신 곡 3곡 모두 다 전합니다.

네, 비주만님 신정단 다녀가셨습니다. 어제 오늘 사연 적어주신 게 또 한번 감동을 느낍니다. 비주만님도 이번 주 매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0월도 행복한 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같은 곡으로 정해주셨는데요. 좋은 곡들 함께 들어봅니다.